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제국의 위대한 건축물 로마의 경기장과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의 검토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로마의 명절. 로마는 역사가 요구한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로마인들은 로마는 하루 사이에 건설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모름지기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조상들에 대한 좌우감도 섞여 있습니다. 최초의 로마성은 풍경이 아름다운 일곱 곳의 언덕 위에 건설됐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 시대에 도시 건설이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로마성은 더욱 크고 더욱 화려하게 변신했는데 그야말로 영원한 도시라는 칭호가 무색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바로 로마 관리와 백성들에게 대중 오락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가장 부유한 귀족과 상인들만이 자택에서 오락 활동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오락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전국 각지에 목욕탕과 극장, 운동장이 건설되어 백성은 물론 관리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오락을 즐겼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인들의 건축 양식은 화려했고 오락 활동은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로마인들의 오락 활동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영원한 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웅이로운 신전과 호화주택, 대중욕탕, 수로, 대형광장, 기념탑, 극장, 그리고 자극이 넘치는 경기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로마는 백성들에게 비교적 엄숙한 오락 활동 장소를 제공해 주었지만 로마의 황제들은 모든 활동 장소에서, 즉 그것이 경기장이건 극장이건 황제와 백성들에게 피를 끓게 하는 흡인력 있는 공연을 펼치게 했습니다. 일반 극장에서는 무대의 배경을 충분히 이용해 공연을 다채롭게 펼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이런 공연을 별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오락 방식과 관계됩니다. 로마인들은 검투사들의 상호 박투, 사람과 야수의 싸움, 맹수들이 서로 물고 뜯는 장면들을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듯 즐깁니다. 때문에 한 면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무대는 필요 없습니다. 로마인들은 스릴 있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건축 양식을 발명했는데 이런 발명은 상상외로 간단하고 평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반원형 극장을 합쳐놓으면 바로 타원형의 경기장이 되는데 이런 경기장으로는 콜레시움 경기장이 대표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민. 콜레시움 경기장은 높이가 55m, 둘레 길이가 0.5km 되는 큰 경기장입니다. 건축 재료는 조각 벽돌과 작은 돌,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흙과 석회에 물을 넣어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콘크리트는 물을 끌어들이는 배수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양의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에서 보여준 로마인들의 조직 재능은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장식과 같은 세부적이고 미적인 결구에서도 뚜렷이 표현됐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식 구조와 그리스 양식을 결합해 건설한 경기장입니다. 아치형의 조각상과 아케이드의 장식은 뚜렷한 그리스의 건축 품격입니다. 건축물의 하단으로부터 아치를 끼고 배열한 반원 기둥은 아래가 도리식인데 2층은 이오니아식이며 3층과 4층은 코린트식입니다. 이런 반원형 기둥은 모두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반원 기둥은 무엇을 떠받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식 반원 기둥의 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로마식 구조에 그리스의 품격을 접목하여 그리스 예술에 대한 감상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우월한 건축 예술은 로마의 건축 리넘을 조금도 흔들지 않는 다만 아름다운 장식뿐입니다. 둘째로는
콜로세움과 같은 웅대한 건축물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저도 몰래 기가 죽습니다. 이런 원인에서 그리스의 아름다운 기둥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건물을 조금 아담하게 수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장엄함과 미적인 표현은 의심할 나위 없이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건축사들은 사람들이 웅이로운 건물을 감상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기를 바랐으며 건축물 앞에서 자기들이 왜소하고 비관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검투도 오락이다. 경기장 또는 검투장은 극장의 주황에 있는데 경기장과 관람석 사이는 높은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관람석은 계단을 따라 점차 높아집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모두 4층 구조로 됐는데 아래층에는 로마 제국의 원수와 원로원의 원로들 그리고 상층 귀족들의 좌석이 있고 2층은 관리들과 부요층의 좌석이며 3층과 4층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앉습니다. 경기장에는 4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5천 명이 서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도합 5만 명을 용납하는 경기장에는 경기장 둘레를 따라 8개의 아치형 문이 있어 5만 명이 몇 분 사이에 경기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장 지하실은 검투사들의 대기실과 사상자들의 안치실이 있습니다. 맹수를 가두어둔 상자들도 지하실에 있습니다. 콜로세움 검투장의 건축 양식은 오늘 많은 대학교의 축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에서는 3천 명의 검투사들이 동시에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 락성될 때 수소, 사자, 타조 등 5천 마리의 맹수들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성식이 있은 후 100일 동안에 9천 마리의 동물이 살해되고 헤아릴 수 없는 검투사들이 검투에서 죽었습니다. 맹수와 맹수, 맹수와 검투사의 생사판가리는 로마 제국 시대의 오락이었습니다. 검투는 직업 검투사들끼리 벌리는 검투와 포로들이 벌리는 검투가 있습니다. 또 검투사와 맹수의 싸움이 있었는가 하면 맹수와 맹수의 싸움도 있었는데 그 비참함을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오락 방식은

일찍부터 정직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 기독교 신자는 경기장 내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야만적인 오락에 항의를 했습니다. 검투를 즐기는 로마인들은 역시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명은 지구의 서반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로마인들이 건설한 극장, 경기장, 신전은 유럽뿐만 아니라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에서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아치형 천장 기술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 기술은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널리 전파됐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동부는 그리스 문화와 전통이 이미 뿌리를 박았지만 건축 양식에서는 로마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로마의 위대한 건축물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상과 장식들은 약탈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비록 폐허가 된 요적지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로마의 경기장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게르만 출신의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가 아닐까요? 스파르타쿠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 검투사로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대략 150만으로 이들의 3분의 2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전쟁 노예들과 건장한 노예들은 검투사 노예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경기장과 거대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73년 카푸아 검투사 양성소에서 스파르타쿠스와 74명의 검투사 노예들이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검투사 양성 학교를 탈출해 근처 베수비우스 산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망 노예들과 빈민들이 많이 가담해 그가 이끄는 집단은 점점 방대해졌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를 깨뜨리고 남부 이탈리아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가장 컸던 때에는 병력이 무려 12만 명이나 됐다 합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목표는 로마의 정복이 아니라 검투사가 된 노예들의 해방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주로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출신 병사들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는 자신의 군대를 북쪽으로 이끌었고 로마군과 싸우면서도 갈리아와 인접한 포강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출신 병사들은 흩어져 고향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풍요로운 로마의 약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돌아섰고 그들은 로마군을 세 차례나 깨뜨리면서 다시 남부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진압하고자 로마는 정규군이 아닌 토벌군 3,000명을 보내지만 스파르타쿠스 측이 쉽게 격퇴시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로마의 농장과 각지에서 착취당하던 노예들이 스파르타쿠스 쪽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기원전 72년 스파르타쿠스와 크라수스의 의견 분열로 둘은 갈라지게 되고 결국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보낸 집정관들이 이끄는 정규군에 의해서 3,000명의 노예군 3분의 2를 잃고 자신도 전사하고 맙니다. 반면 스파르타쿠스의 노예군은 정규군마저 연이어 격퇴하며 갈리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런 반란군의 분열을 이용해 남부에 남은 크라시스의 군대를 박살내고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놀란 스파르타쿠스는 북진을 포기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분열된 세력을 수습해 전력을 정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의 정예군단을 다시 한번 격파하여 반란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로마는 가장 모략적이고 음험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인 크라수스를 스파르타쿠스의 도벌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반란군을 이탈리아 남부로 몰아냈고 방어벽을 세워 장기전으로 반란군을 괴롭혔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시칠리아 섬으로 도주하여 재기를 꾀했지만 해적들에게 속은 탓으로 섬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결국 크라수스의 포위망을 벗어나 반도의 중부로 진군했습니다. 뒤를 쫓는 크라수스의 군대와 조우한 스파르타쿠스는 최후의 전쟁에서 크라수스를 향해 돌격했고 결국 이 돌격의 실패로 반란군은 패배했습니다. 그 뒤 크라수스는 잔존 반란군을 토벌했으며 살아남은 반란군 일부는 스파르타쿠스가 행하려 했던 계획인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를 탈출하려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온 폼페우스의 군대에 의해 모두 사살됐습니다. 스파르타쿠스 전쟁은 로마의 모순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반란을 통해 우리는 로마인과 외부 민족의 차별적인 대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별적인 대우를 요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문명국이라고 생각하면 화려한 외면과 뛰어난 내면적 기후를 떠올리지만 제국주의 로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더없이 위대했지만 내면적인 부분에는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흔히 공화정 로마는 하층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로마의 시민들은 정치적 투쟁을 통해 최대한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았고 이것이야말로 공화정 로마의 가장 뛰어난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자유는 철저하게 로마인에 환정됐습니다. 타민족과 타도시 출신의 사람들은 로마인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착봉당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안에서도 노예 계급은 여전히 인간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수탈당했습니다. 반란이라는 것은 주동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수동적인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주도적인 군세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프스를 넘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집단을 설득하지 못하자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군중들의 의견을 따라서 남부로 가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지만 이를 자신의 집단에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란군에서는 의견을 달리한 이탈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란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후 노예들은 스파르타쿠스를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신봉했으며 로마의 지식인층도 스파르타쿠스의 최후를 뛰어난 공적을 이룬 장군에게 주는 칭호, 즉 임페라토르에 어울리는 최후라고 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공화정 로마를 매우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카토와 키케로 등은 자유를 신봉하는 로마의 공화정 체제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자유의 수호자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의 로마 지성인들은 그렇게 평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화정 로마는 매우 부당한 국가였습니다. 자국 로마인들에게는 자유의 국가일지도 모르겠으나 수많은 식민지의 사람들과 노예의 입장에서는 그저 악독한 수탈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쩌면 그런 부당한 체제를 옹호하는 카토와 같은 인물을 스파르타쿠스는 가장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자유는 기득권의 자유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은 제국주의 기득권 체제에 반발한 노예 스파르타쿠스가 아닐까요? 빼앗겼던 인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천년을 넘어 영원토록 인류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국의 위대한 건축물 로마의 경기장과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 검토사 스파르타쿠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93.8兆赫。
1: 여기는 FM 93.8 용정시용합매체중심종합방송입니다지금부터용정시용합매체중심종합방송조선말방송을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누구든 1년 365일 내내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죠. 무엇을 해도 가뿐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잠을 푹 잤는데도 자꾸 졸리고 잘 쉬었는데도 피곤하고 팔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관리를 잘 한다는 건 컨디션 좋은 날과 나쁜 날 사이에 격차를 줄여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체력과 컨디션이 너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지금 컨디션 좋다고 너무 무리해서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우리는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좋은 노래로 주말의 기분을 좋은 상태로 관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사이, 나무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 그 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여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그 거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마음이 멀어져 상처받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한자리 건너서 마주 앉을 때가 편하고, 가족이나 연인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자리가 정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가끔은 멀리서 봐야 보이는 마음이 있고 가까이에서 들리는 진심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 간격에서 생겨납니다. 적당한 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이해와 온기가 자랍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느슨해지고, 어느 한쪽이 너무 멀리 달아나면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서로의 거리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해랑강 연가 듣고 왔습니다. 여름철에 접어들어서 날이 점점 더 일찍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에서 깹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눈을 감고 30분 동안 더 늦잠을 자거나 침대에 누워 30분간 동영상을 보는데요. 사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30분 동안 아침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30분 늦잠을 자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운동을 조금만 꾸준히 하면 암 위험을 약30%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2026년 5월 국제암잡지에 발표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점심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2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똑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 점심에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암 위험이 31%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총 9,038명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들의 운동 습관에 따라서 아침 운동형, 점심 운동형, 오후 운동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수면 습관에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유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유형, 또 불규칙한 수면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최종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점심에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서 암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아침 운동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점심 운동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 비해서 암 위험이 31%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침 운동의 보호작용은 여성에게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연구원은 아침 활동은 인체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부합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은하 가수의 잊을 수 없는 그날 듣고 왔습니다. 바다가 모래 위에 글씨를 쓰듯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쇠철판에 글씨를 새기듯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들은 귀는 천년이여, 말한 입은 사흘이다가 바로 그 뜻입니다. 들은 귀는 들은 것을 천년 동안 기억하지만 말한 입은 사흘도 못 가서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고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처럼 떨어져 뜻밖의 시간에 위로와 용기로 싹이 날 것입니다.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깃털과 같이 가벼워서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기 힘들다는 탈무드의 교훈도 있습니다. 칭찬은 작은 배려이고 작은 정성이고 씨앗이며 작은 불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랍니다. 칭찬하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한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씨앗이 되어서 어떻게 크게 자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죠. 좋은 인연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쁜 말,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네 편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